0: 이게 스파 이게 뺀 스파이 없구나.
1: 마케팅 비슷해서.
0: 거의 다. 이제 이제 좀 조금 적당한 데다 주라도 좀 주는 것 같아서 뭔가.
2: 在每一次制作过程中，这样的叮嘱都无处不在。这是一位工匠对乐器的深厚情感，在他看来，只有不断追求完美，才能让这门古老的手艺在新一代匠人手中得到延续。
1: 这是土塔，这是花纹的，这是装饰。